지텔라다자우리짠나코케타마다자유리다텔라무와고커유리텔라데나다사단페다니도리고제토데나다자우리다텔라너르차자우리다니네두제겨보뽀뽀텔라토나나아슈두제겨보엔니도리

엔엔다모 담만 아사게 아 투주킨 고워자 신체 여러 얼른이 또 미래 창을 가트나 고라 하드 미미 아짜비 다크 투다 다 동게 투켄 드라바 두게 치다 아고 버텔라 라마 캐서 너베 덴두케 아자 따바 할리 미 서바테

야 헤. 서바타냐타. 안다테티바탄. 제세어 토라. 페케고네. 아 슈자케 나토메테 총와. 제자 너제 척보 엄마도 바샬란데. 알라모 온다 쇼데 라토네. 아 제세 알런데 렘바달로. 알라

저 다 배규리기 네 봤다. 근데 자신 더비기 네 내바긴다 사잖아. 야 보여레스. 다 젠디 수잖아. 종차 가려올스나. 젠자 사크기니 다. 근데 디디네 자모로 그 말스 쳐스도 그 농아 자만 보여로 봐. 대다 근데 레게 나자다. 포위 추쇼마와. 배나 아이다 위수한세다. 로아자키라 대소 포아다 지미 셀레냐바. 다게자 근데 에 쳐스고 마보살로 그 말스. 자손 지구스러워

0: 基屯部落国土统筹处青年来解约。河南信阳淮滨总局所着组女湘潭重点给研究所着女重组人别库尔康西北任松团里若干人把接待当年。去年团结决定重新部落立局了国际级别，提档接级陆续谈联名培训动画所给出不假的给联系吧。 망소기 타니서라 레슈토바 집에 타메지리직 샤르톤토바 제규인바시 산이티게 균쿠킬레시기 튠기긴고르와 장정기서교바나 고르칸티 총십도 족비에 상제 치슈니 총십기 타토르도 내비에 예준유바 펭규르톱규로 중화되시 단다 망소남라 용법 땡부유바타 레게 호르심기 하장기 침부도 안주 튜뉴 땡뷰앙토로 진리에 길에다 망소 초니부로 펭기토바타 튜모 공표 용교 문교를 중요지 제규 다류다오 주배 발립두 개용기 의주 미부르기 년유 시균 미 치솜도 니제레 개유징 티낭 신우규기 년례 롤레타 신신계네 년유기 짐주 커습 믹세기 년유 총다 소용 소기 제답균에 미치직동 숨기게 신신치리 레슈도바 중요 총습기 집행정신기 내내다 레슈 로교르기 코르카 초된 레주소기 뉴바 뚜비진니 싱싱난공수 미치 직동급교리 개화 레슈 도뷰 신뢰탄 총습부 로교르스스장 徐建明기 레신 겐지르 퇴인 미동화타 슈세 충도 미동화 담바 퇴니르지의 균균제토 균남쟁기 로교르기 레둔 뉴슈 유구 탐지제규이 더구 체련기 마라 투상도 동화타 갸돕 치로 동화 사비 남비 로교르기 제덥 슈그치로 동화타 투송 무투니 손의 객풍기 축누 로교라 슈누 갸교히 총십 타르게기 손의 로교르 종라 갸교르 치비 시주 슈그치 당해 신업규기 냠레타 중앙 대생기 내딩기기 로교로 총소로 자주 로교르타 지소기 로교르 제라 군디 동화타 타르게 조고르 외 서구기 공피기 뉴바치로 동규로 갸교르 제규 대단 접직 유신의 내부 재배 망소기 튕기 소외니 주 균퇴왕 진대타 더구 체내 제디 강행의 탁주 제규로 군디 동규 인시 송유
1: 디글레군 내비 외내 주 지역 수지 시진핑키 뷰세토 외군

0: 교대대체타 조선동포 계지 유거회 톱낭 서도동회 최심 템부선 유시 지경엔 조시키 중크 콜레지피 진내 유거 튜레 비겔라 순수 4년 뒤 잠린키 진내 유거 튜레 균투 촉부타 뷔세 토웨 비겔라 중크 주시 리기 뷔신 유제 된토
1: 月前,阿富士克给客户住他,西大,你去增进年用户,那群古籍本,你去增进客,浙江他,毕竟说,阿济说,曾经是配备不适。关区,中区南北停车间客,虽然特别老龄车,普及时的他,给共新进客,年用偏村接受增进,落过籍本他,南满人的年规区别性,在处十度动物节节体。
0: F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sim ni yuk de ki jing ge tang ga ci ji hui sun nam le ge yin pie wen jin ji ge hue wen gan zhe jiang xin qin yi wu chong ke hou dai chun xiong tu yue pie li zu chong ci mei dun ki nan pie guang ki tong mian ni xi le gun duo chong yue ka fen ti de ka leng bu zang la zhe zhi bu ta ji bie pa tong niam ga wo xi yu bu ma xie de tong yu guo hui chong zuo de yu guo xie pa ta zhong ci pie ge ge chong zhe ya bu wen xin yue de ge ting zhe jian ki chu ce ni chong ge ta zha bu du ji song yu bu xie 浙江义乌街街从中途推门走别空米中区南边停车间起南部新西通学从所那座堂扩住扩住电波中间麻辣擦粗粕可乐之部出片其中拆个节通客推门走别空米去铁达起过了坚持养养节于不是若望地给用了的乌云连杆起乌云没有不及该起 义乌以创作了军务月经，况且入王殿让生的团别创作了参加月片，忙起活能真结果个月。义乌以创作你入王殿创下军途通个月，入王殿我内觉呢，义乌以扩军写不你创作给用空扩的明白，扩了这边创下脚片，创作规律堂，创下了相对虚伪女不写实际送于不写。 光看人工眼从康集团集团前提从所入网的七十多片入网七个月不是谈在你也三十档修弄的错落者六级西里七义务以人堂里从所那个表堂人工六团过了这波三十多片七十从拆个节了然后不马赛 田明孟婆连续来对给库克对不谈，经常体外盲会，从端眼光去，从完连锁东土板下流血。三十地带里，鸟从九月在明白，团结谈鸟中苏区，其中连续节这对去，满了推上时间了，明白拍连续来对谈，从完更多动画，日完近四十间日节送托。 西当期人鬼家具体变着谈基座片给期顺秀了狗脚不提多不秀康心里立足中区普狗谈义务以片给期重置中我也能信了暂别给给客片给念这一档给用托谈无语连杆期无语母文白期 中世纪孟西这个连锁动物厂养了人工鸡婆，改善全球抗疫，抗打上么新型蛋壳人工家具。

0: 다자 조조 사제데 년다라 머닌자네 선자바라 효여저지예 졸로 니토 니로로 용용스 치치 니샤 자게야 리노진지 조조 사제 거저 고거 진제 리지 선바리 플라세 돈차라 만주 송달라인다 거치 주포 따지 롱코라 링커데 티 몸보용네 켈레지 레조 레카효르다 주포 따지 지루제제바리 레조 중심 총기 도젠다 제코노 저와 차보 예비 치마 주보다지 제비 컴바먼도 조조자 주보다지 롱코르지 링크르다 주보다지 지젠더비 하정도 디본더지 선바리 롱총종 주조 조조 라사 조비 루소콩기 조조 민바 대용기 레노사비 나조비 그치 주보다지 제비 최대한 레디안나 别 롱총종 주조 조조자 이랑라 현디 시와동 몰라 민바 저비 레디안시리 년도는 여기 들어봤던 레카라 투표 문제 왔지봐 노로 또 뒤로 동아지 제 예지 선발이 롱총종 지조 조수자 지도 남비 레조 경운 순정 혁의 대내지 넝쿠르 혁의 권제제네 레조 서로 또 뒤에 침보장에 발이 대나 아콘 가게모 자동보라 레카지킨 종라지 라보 친조네 대한테 지조 조수자 레디안바라 간다시가 레디안비 문제를 보신도 히트하게 봐마지 사양무사 지태자 난데 레디안 게데체비 종라 로 데보상에 바리 종라지 년지 제게 정거 자청제 시자 문동위 로로 공시 지금이 시지미 다다 레디안비 사신노위 칼사보 장히 상바리 롱총종 저저 조수자 제자 리서동아 동 덴처 제자 던제 님보자지 최초 제대 지도 남비 레전 코모 순총 혀게 되네지 로상공 제니상 나제 레조 혀게 tīndir kāparajē, jījirajē kāparanyībātūng, rēyatājē dōkārdūjē, jīndī xilīngjējī, dāngkūrō lōngsō zōbārī. Jūlō nīntō nīngā lō kōnā lā, rēyā, dīntō nīngjā hlāzōng, dōnglīng zēnē, lēzō rēyā zōcū jī, tājē zējā, ngāngjir tāyībārī. Rōngchōng jōng jōchō zōcū, lēzō rōchō hiyokyā tēnē jī, dōrēng sōnā ōngrā jī. Jē nī sāng ngā jē, Tidil kapala dine, reja kane duru zabadun, nga zo hiramda jene, nga da hirde, nga le zege dun, nga zo lapu suja nidia yisane tachi zeje ye. Nolo dawa dunba ne dabara, lemu lapu gura tunzo jada yeja hlazong, rato ze yeji sambari. Rongxiong jong jicho zozuja jeza lisa dunja dentu da chwa zabadun, mongja chita ledin yopo dune, mwesan la duchi jen yabari. Rongxiong jong jicho zozu le kan, dunwe ji, 七个书记员吧，来看这一届书记何处意。李灿阿祖没带节子历史动画动，点出了这届党政策呢。小学各家没把注意的，一浪的结巴动，蒙住年长的菜呢，来做干阿动审查了。这个李坤的拜年出了，现在今年呢，让这届马勇节利用你们听初级把音信，那些。 荣勇给哪里呢？杨龙长辈我姐种起了西林巴当，白下雨季，满城子顺六个多那边种起当，种大街刚塘两面，俺里土岗给种过了，用两把的。杨勇家三家开给绿子的西瓜，他做不得。根据绿勇和他心里，对他们做起了种为哪把怎么会对吧？是，他在种起了大街区，白那荣勇多。 三天七七十五天，别马用的旅游去过不远的近，下个月头，所用的人卡当，吸收了旅游的两只等在一百马子，带动爸妈不出年多，俺们入去过个人喜悦别，周末当有过阿妈比老生过一百日，还是周末这一样一节，带着那马用的旅游你们一百当，爸妈当年多，刚他们都做当，如今所写个人九百句。 下个人让兄弟还将搞不容易写吧日，那是周末，我会唱歌，写歌的人来用呢。今年利用写特别么子，一年利用写就得个全部人把农村什么推进到写写吧日。那是种起了满初，日里的那节，主人员把孙丽丽起，俺去跟到了云顺了买的利用写过拿出各种写一遍，从嘛利用车装他配为日话月季写吧日。 您这种起来在于众多，满用利用一笔出来，俺啥呢出新型，免得爹妈他，中国的就些了两个做法当，在于种日绿的那农，他穷当垃圾不露所南站人民黑店真有吧？
1: 간지 부류의 탐친토 순이 양촌당 바큐 최다소 난장 링키모와 판로총 인기망 총무위 간사라 그지 캠바소 도나 멘봉 야전당 순쇼 레드 집에 대탕기에 소상히 대윤바지 닌저종 치라자유 종로소 주지 주장 교바 가장 주미 만초 대윤무위 류절라 가부히 주주와여 레친 俺们目前的满足节旅游行业过非常出色的旅游跟旅行满足节三农数不用的家具一些一些吧是年前对马拉罗嘎当他们都俺的所所满用的旅游行业过擦擦我们不要吧是罗嘎中期节亚朗萨巴兰比比学习比满用的旅游行业过亚龙我们心灵都不要吧当人有把孙家人从初中当年的初中年来也有进 三张局内有些了六月八日，强度中起了定金总给工具协管的旅游协管当先看当下有了松动这一八日，俺的初心总当张大总给推荐多工具协管把我们些，做不了协管样八月八日，人有把李子勋起，敌人怕么你的娘多工具协管六月八日，俺了阿里边过节热熊去七月八日，有个娃。 胡成文集，咱的馒头现在可不多，结果还讲也不把送。来亲，没得了，炖着了，俺堂姐把娘出了什么凶险，也不把热。六天人就把三桌鸡落到人真多的来，你举着月，没得有么话，别都用的，越过了七八的天节，旅游也过了休局，热月节七八日。看到中秋的馒头，粗鄙里段不一里段八，虽然确定起。
0: 来做去旅游一把单，咱这当然也有弄手续，别个人也就没事。俺去日记当然提过没退的，不就一些些吧是。大家来过年，你这边咋了？这次今年就出着，荣江江家陆站人做高级一把东，庄娘没来家，苏建陆咋了？人做高这边没得包了东，单凭囊中人家人得了交着的。出江可给，谁家当嘛东？俺家当嘛，宋家当嘛接天一把的，田农。 没得菠萝囊中家出江可给，中国了甘肃干领导郎老几辈，他的家领导给的前面。对俺年上领导咋着不接班接？俺家中起了家，他们做罢了，人口俺做罢了，家家头呢？咱个俺东坡老把东，老家中起了家，他们做罢东，拉萨中起了家，他们做罢了，咱个俺泥巴老把。人家中起了他们做罢东，抢到中起了家，他们做罢了，咱个俺送罢了也。
2: 那些中间的叫他们做呗，没得菠萝，六七八都进天主鸡。人得了咋着不栽种？大天间人得了地基，俺做用得了钱不接白烟。天然咱个五东包拉种，干了就不然，人不买松，上个头去上班哩。那些中间的叫他们做呗，没得菠萝咋吃吧？顶进天主鸡，农种自然人们做干了靠不长松。俺做干俺也在七夕接白烟，大天间人得了地基。 人们做人得了东，用的，那些七夕节节，人都吃了赚到。俺做大丁人得了家里家东，新吃了粗大要不摘呢，没得人得了靠农，家靠领头把咱家沿袭上班哩。第二次做大兵囊中军，掉了的，立着长夜。突然年上将人得了农，用家他们热个着急，俺就是没给将人得了东，出兵人得了。娘亲出兵人得了家，囊中接住个人得了这把马子。
0: 啥也没事，大同咱个这边经过作业班里，给这中间的他们做别路咋办？听到给，人们出马了，特别各位用的些咋就长夜了？那平日胳膊也给动，你往别的咋就长夜？俺做没得用的也不在呢，没地位没完，那平路咱领导的弄学着，你这咋就言行上班里？拉萨中间的他们做别路咋办？咱些中间的，他嘞咋个头中还想搞不中？
1: 咱这把东，人们做肉了嘛，突击切下去腌。大天家中这点，我做啥啥把菜呢？没得，外通啥把菜就腌起上把哩。大家来看你拜年出了，你为老些人，您这中间的三区区空天空的来天了，也做把当银行、安卓当、江都、八街、特种街、局长、松工当，一群人别说他，南漳总军穿上黑色姐姐小马步的小姐不的美女。 三区区长让伊团里派几拉，共得三百八元。大吕其他周边当交不了，中秋用的最团结的团白，东部的东家当过去过团当，查理过一身把当，且从南部的过去，那将。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도 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등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3: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0: 기까지 소 히바데 간이지리즈니 시당가 간소 신제 답지라 변쳐 바이나 신제 간히나 소데 메바이나 소다 드스 바이나 아니 코 베로시 베로코 아니 샤치보시 니마레 데인데 코 샤치보시 니가 스웬보지 샤지시 니가 머니테 자이 차니 콜라 소 휴가 마유 소다 데메데 오 대단 레아치모 차디로 데인데 다 베지 이게 그노나 던제 그 다 소다 보기 니바 테미기 이게 때라 간요레 있어들 때 양당 책임인지 양당 책임인데라 나조 다 베지 이게 그노나 속 이게 해서 양당 책임 다 되게 노나 담보 양대 속 이게 약이 진세 처리 있어들 갈때 나조 베지 이게 라 양지 이게 되 매바 이나 아니 사제지 이게 장바 그 아니 베게 저기 제자 그때 용수 조바티 사이 짱막 짱이네 또 많이 바래스 근데 이들 거 이게 그 니바도 맞아 바래 되는 기술 거라 소세와 되는 니바도 저러잖아 이게 다 이게 직접 바르라 나로서 제지 그 착 관계라 차세요 인제도 차는 그 책에 책세야 이게 되시 다 이게 다 이게 바르지 책대요 아니 속 이게 디스 또 바래 진세 처리 세바이나 가데 랑레 페라 베지 이게라 아니 칙데 메바이나 치다 자송아이나 아니 이게 뭐 준대 유디스네 녜주 땅 미게 땅 진주 양주 라서바다 이게 뭐 치다 펜스데 니니 녜주 강이다 진주 강이 미주 강이 방가서 문지 거 맞더니 계속 봐 닌로비 그 된데겠다 아 신중 그리스 된데 예바이자 아니 칙도 그 맛이나 아니 이게 펜스 바로 칙쳐도 좀 말 직접도 맞을 체디를 아니 이게 되마 라용이 가서 라테메 받아 라테메나 아니 대답이 이게 되고 아니 주된 대소야 아니 리퍼치 곧니 말해 되니 말해 뭐 대인들이 다 직대 아니 속이 이게 야바 다 직대라야 은체 그 값을라 나도 비쯤 몰라서 뭐 대소지 가서 지더니 자기 이게 라서 뭐 도링 이게 라서 뭐 대소 도도 뛰자 봐이나 직대라야 아니 직 직진다 아 직대는 니자진 되려야 용이 아 직직 아 아니 직니 어 직직직 토들지야 자디비존 하고 직니 어 된대 안 가서요 바리스 근데 직된 르유가서라 등산 망기지 이게 좀 고다 아 뇽보신이 태가도 집어 많이 봐 아 아니 이게 지 바로 자는 아니 저디비 된대 그 소요사네 녀지 가서 녀지 가서 아 대위디스르다 직 대라야 기치다 아 아니 직니 자지 아니 르유가서라 아니 아 이게 그더니 아 지잖아 바지잖아 저 아든지도 다시는 안서 그 어쨌다냐 외매기 이주 그 체박 톤디 잡아이나 외매지 측대서 소마데 마 림보시는 마 나르기 바 대조 강르잖아 자위 차니 외매대야 팀 선보라고 토 담보니 지바 마이 바 외제지 이게 된 조바 디바라 때니 랭기 랭기 아니 고 라휴 그 외매지 이주는 녀 소마데 지 인생 게니치 베테리 얘기요 다 대조 하장 그 닐 쳔모리 대위 대슬다 측대나 치 니자지 대조데 마 조바 드는 가슬 아니 기다지 파 전니 아니 투바 답이 저용 가서 아니 직대야 아니 그 링보 답 차서 근데 진이세 그 데미디스 직대라야 아 지시다 니지야 봐 아 아니 왜 진이 지다 의미 지킨 저 동찬이나 아 그런 거 제발 이거 봐 어떤지 요리스 더다 양당 친이데 베지 얘기는 전에 아니 소답 아 이게 인세 그
1: 다다 치치 심바데나 Kangi Sunda Luchi Lin Chiji Yala Muntu Nganchu Lin Chi Singer Gasu Hyo
0: Tani Nima de Cherizanata Genji Yigis and Chi Genji Yigis a Genji Batan Digasalata Tro Roba and a Troshiba Tendiji Guan and Ligu Tinder Genji Yigetela Ani Wuchota He said Namani over Wuchota He Tengu di sila gong ke yang dang parcik ni gong na cik de yang Zayu chan ko rumo zan rin ma to te yige ngu ma re te yige takba ha zari Genji yige gong na wu chota xie se ya diyang Ani Zayu chan ko rang na radang to ni jue di me ba re, ne di me ba re Tengu di ko zuri zan rin Tengu di la ni ga su wu chota xie de yang yige ngu ma re Yige ngu ma re Yige ngu ma re de yin na yang Wu chota xie ke yige ke jue ja ke duen Lepar ten ba la

0: 이제 자가르 되니 엄지 예수 때 전에 계속 얘기를 했대. 아니 인저니 더 편지 신고 때라 되니 아니 대상 건강도 지 람보 체크 되니 그 나야다 버거든요. 아들 나야다 버더니 니요 지요 봐. 더 잘 해텐 봐. 얘는 니요 봐. 쓴요 봐. 되니 건강도 나마 마모도 와. 어다 대소라 치르세 되는 건서. 우치세요. 우치세요. 우치 되니 우치 때 그 밀라야 아니 인고 우치 때 파지다 이게 이제 인고를 저기 이제 되나 인고 이게 인고 되네 당쪽 아니 베르가 세는 걸 밍 나나라야 인고다 당쪽다 베르가스 어 되네 남아선다고 지도 원하다 우치 중국의 리제 오늘 전진자와 인바 얘나 되게 최내나 버치리세리 아니 고 트라히바다 푸손소 발라서 버텐데 그다 텐데 그고 텐데 치버지야 아니 고 여발 텐데 그 텐데 치버지야 여발 되네 대답하고 우치 때라 아, 우치다 징고진다. 우치 닝고진다. 우치 순고진. 아, 다 공리개반나 연락부치 나야다부터 지기여바 얘나 니여바 얘나 순여바 얘들이 우치 때라야. 아니, 아리카유여바. 원나 우치 때지 니바다 가네다지리 세바이나. 땅에치리 이제는 안소 빼샤 나리 리반여와. 니들 리반 나리마테소지 빼샤지 능이다 장이. 원 던제기 치버때 아니 가서 우치. 되니고 인고 당초 베르가야나 우체때게 니바 옌강여르세나 아니 강니 으좀바야나 응고짬비고 니 지 치바르때야 아니 우치지 주리되게 돈 생겨요 이게 지 응고 아 강니 좀바야나 응고짬비고 니지 치바르때야 우치지 돈이 응고로 생겨요 디인딜 코체르세나 지자 된된비고 조시비고 니바 내미 진세지 거라 진지 얘기해서 기요 진지 얘기했어 되네 니바 진지 얘기 니바디 체르세나 히레 히세야데 자이찬이 찌세야데지 데리 찌비데리 녜치지 단님바고노로 샤단 짜지 자데 파츠 아니 인저송아야나 자데 리미스 피셔 동아테는 마보요 단등가서 지지 지마제드니 아 손도 가서는 가서인데 골 사보치니 히지 니는 다 히세야데 강아지 찌비 그단져 디들 제제지 민치 그 타 찌바 요만나 민다 치라서 바 참 쳇바라와데 히라데니 이니 곧 참데 녜그 Hela dini tsam dini yegyo yore. Dini ta jyepan tsam jyubi ka sheni te hela denbar. Dini dira ta he dila ya ani ko dangji chani yeba yana ani he dila ji he, he ni he, he sam he, ani yu he semi. Dangji chani he dila dini ka nan rang yo bari. Ani ko he ji yub dang yana ko zota ka chani ani parwa yana paba ka yu jenpe so la par he. Ani ka dil chwa taba dini ka he de so la dil he. Nobel Rumbuchi lasa ba pungba daba kati ni xide su la rinchen pungxie. Tine te maayin ba gangang su terxie se ni kaxi te la terxie se gyori. Terma ka terxie te su su maji. Ani yige ka cikin juru ma nataka ani niza. Gogo niza, tila niza daba dine te la terxie yana terxie se gyori. Tine te su la xie la ya tenze ka rik ta naba yobari. Tine te ta xie lasa ba ndeso jo kor je nante te ani jiwaan. Kanjurmana yori, dii kasila nga su tini shichashini hiji, tan dii kasila nga su zochiya di shichaya gongo chigi zwa rabo chi yishi. Oya, tini yige dan zhevi shichaya gongo la, ta yige le yang yaa shewa na pama patsa ka yige sini tenzhe ke yaa yige yori, pai yige da mai yige da patsa ka yige sini. Tan dii nga su nruwa meyri la pelang barwa. Ta pai yige da kaan yaa bari yisi na, saji sunchi ka nani ka ni haa parji, tini saji nyeji zagbo, a pupi ka ni haa parji saji nyeji zagbo tila, 파이게 예석이요. 근데 전세 강래에서나 까니 하바지 사기 얘기자고 보대 자위찬이 그 라당대 살바다. 제바도 휴침보여. 마지 대소기 제작이 된대 버시비 그 쪽이 이게 답이 이제지. 그러나 아, 드니 파이게 인세네. 아, 드니 기반한 그 드니 순순도. 드니 마이 이게 때 사지 세지고 너는 타마. 아, 아이디스. 아디스. 때 마이 이게 인기서기 비전세 처리잖아. 셔지 이게지 양세지 이게지 라당 탐지지 중이 그 이마. 아니 아마다 비비 지세지 아니 아디 체르잖아 아 이게 단지 마인스 아디 이게 단지 자단지 뉴기 잡아냈다 아니세 디미디스라 안 아드니 마이 얘기다 까니 하바지 사진 얘기 자고 보대 파이 얘기 인스 근데 부차 그 얘기 스보다 차오 그 얘기 있어야 돼 아 자위찬이 이게 두겨 봐라 제 강례에서 니로 난소 베이그 놓나 띵나 샤다는 제 지비 이게 선다 오나 된다는 지비 그 얘기 선세니 아 전도 이게 두겨 봐라 다 띵나 샤다는 지비 이게 선세니 디스라 아 드니 양 얘기 놓나 드니 양 담보 드니 그거 담 드니 양 선바 진보 담 아 양 예바 나루 당연히 최저 민득 돈을 세바이나 데리 오야 그게 현지점은 나로 대기부터 처리잖아 띵나 샤던데비 이게 센스 어쨌든 이게 조마지 아니 띵랑 나로서 너 그러와 오라 대더지비 이게 센스야 돼 아니 양근은 양인바 협지다 아 아니 노쟁은 나다 야다다 라다 협지 야다 라다 뜻은 이게 조마고 오들 곧 딱 그러와 님들 대더지비 이게 센스 Dendri ta dina xadrin zibi gigin zibi naru sanda Ona dendrin zibi xabji yata rata te Ege ndadrubo te Gondi xebi go pai ege saji nyek zaga bo de Mai ege a Saji ege pamaji saji ege tesoro pa dini Tesoro pa dini yerwari mato Ano koranzo ya Ransu ke toni Beshe tuan yo ma Inji miji saji la pa yagi ba Pa dugi ba Dendri la Chege teso chunchung chege chunchung teso Pama la pa bingo gondo wa Pama la duse chenpo yorwa Dendri kisela Ege Tani ndadrupote pasaka yege yeza kikur. Ta tila ngansu tani yenba jayang yore. Guk jese ya jore. Kaxia ji koga yi guk kaya da jayangribu jayda yi jese ya. Guk jayga yege yese. Guk jayga yege yibi kaji guk te kaan gogi ba re yese na. Yang ga nani, yang ga tangbo. Koga ta, yang di nyingba xiapcho. Tani la guk se kikur. Tini guba da mela guba. Guk se. Jese yon tila yang ji samba yiba nindar. Ndribo naro tani la jese yore. Tini kukche sewe disilo, tini nga nora ta yang yendi bari. Oya, tini disilo, kukche nga nora, kukche deso tsoma ya, zayi chani xe yapa yina, ane de cha diyo. Pasa ga yikir. Tini zingdo se ya jiyo ya, zingdo sewe, zik sewe disilo, saji yige, ngogo todali ya, zik jiga yige, rango lango, sango desa na, ane, tini zibi yige san sa kiyo. Ndo se dili, yige deso jo kamba, ane xemni ya, kamba li ya, tagi chi yige deso, ndo se kiyo. Yini yada rata lata watas, yara lawa se kiyo. Tina rangu langu sangu sanda yara lawa yige tege, chendo yige dingduwa, dila chiri zingdong yige se kiyo. Ta tenye dila nganso ndi kasila toba kandichi yore yise dila. Pacha ke yige ngino otu dendan zibi yige ngino xiapchi yada rata mato, lata da wata tenye te shitankala ndojenge yige ngino yueba rede weja. Tini pacha ke yige ngino ndom ni maya kibi jinsen kare se ni. Ndala nganso ta toba chiyo ngino. Ta ndala gen pari sanji ke gongso kandichi ndu se na. Watas, ngan suki tijin wazir se nanda, yana watas yande, zayi chani yige ge pechi yige ge nono dhan tsungba, dhan tsungbi ge mingte suji chepa tebir shetele, ane watate dhad jagyo res. Pe na, ra chamba da, ra lo wazir taba dhan yinu tsumba yinina, jik socha ra tsungyo, ralu ge rash, jik racho ge rash. Kade wazir ni me tsumba yinina, ane ralu ge rada, racho ge rash ten yinde, yang pasun chulwa ay, ten yinde chepa shime tebe ge ten reka gangan jo res. Tene xia tabalun tsui maana xia wazu mebaada xia wazu yuebaad teni da zayi chani ene nandi beska kakari. Xia wazu yuebaad xia waad. Ani xia wazu mebaad te, ani ngar su, sucha tundru xia wazu ba, nya xia, pa xia la soba xia terwa. Gati wazu ni me somba ina, ani pa xia so xia la soba xia te da ngar su, chubi ni ngan juri. Tene pecha gina ka tabalun tsui maana, ka lo wazu ta yaba ina, ka da ka ka. Ka wazu ma da bi ka sila ka se di, ani ngar su kecha keji ka tab. Tīmī tīsīla dhān tsūmbī mīngi chepar tēbī shirtīla āni wātā tāpā tēs. Tēnī nīmbājī chērī zūdīla mīngi tē ngīngyū tē mīntu bī shirtīla tājā pārīs. Pēnā ngā rādā kā tātā pārīn tsūmbā yīnā tā tēlā wāzir mājī na tā gāsā yā gī sēni tā tē ngīngyū lū ngīngzā kā tē mīngi lū ngīngzā sā tē yāngyū lū ngīngzā nī tā gāsā yā gī tāpā tēnī lōlī ngīngā Tati mingi tang, kati jinju tang, sati yangju yinpa, ngaro sabo tsutnikir. Tende yinpa yinza, ani wata siyande, zayi chani, dhatsu mingi chepar teba tang, ani mingi nginju tang, manchivi kur, tat, taba tang res. Ani lata na, zote chiri zina, ani mingi la, jevi kasila, lata te, ko zu manjir wayo. Ngaro su wachin kasila lata te, mingi la jevi kasila, koro la chima chigin, la koranji zu mato la, lan jimari. Meja yata rata te su sumate, ya ra, li tos yinja songar. Ani yin ya lata te nga so ma lo mi kasi la ani karisa gurgu ta yata da rata te so nangin ji ko dha te hyuchi mo nga ro so nga mepa ko dha da ranso ni pare pe na kala ta la pala ta la rala ta la ta ko lak dha te ani ranso ni de pa ta pare fincha rata ya ta tabi nina kaya ta kya kara ta dha tabi nina rata ke dha te rata ya ji dha te so ma te hachang hyuchi mo si nga songar Tendri yinpa jinsai te la tini, ane lata da wata nyi di chiri sana, ane pasa ki yike nona mayaba re se nge pari sanji kuwa ta tendri sumba re. Tini yin ya ta yike li yewa ki nona, yang arusu ngo chen dan do chen ji yike, yo pari, ngo chen dan do chen ki yike yo pari, ngo do ki yike se ni. 但我见到罗杰的一个往当把哑巴人了，那我见个侬了，他然后就一个得了，然后中年生的，啊你嘎嘎啊，加呀哒哒，那把马咋咋，我呀，这中年不得了，然后就一个中年生，啊你然后能穿把人了，然后就生的，那啊拉嘎哒嘎拉嘎哒嘎拉嘎哒啊拉加哒加拉加哒加。La ta ta ta, la ta ta ta, la pa ta pa, la pa ta pa, la ta la. Wo yige jibo shi. Ani sanggo genji yige tsunpa yin na, sa ka ta ka, sa ka ta ga, sa nga ta nga, sa nya ta nya, sa ta ta ta, sa ta ta ta, sa na ta na, sa pa ta pa, sa pa ta pa, sa ma ta ma, sa ta ta ta sa ni. Wo jujju yo ma shi. Di nil rangu ju ni, langu ju, sanggo jujji shi. Wo ten ngo jing yige re. Ta ngo jing wano ta ya pa yin na, di ni ya ta jing ji yige te la ding re. Ani ka ya ta. Kaya tak cha, kaya tak cha, paya tak cha, paya tak cha, paya tak cha, maya tak nya. Oh, maya tak nya sikyo. Yige dings, yata dings. Ani, noche nga no rata jawa tila, ani kara tak cha, kara tak cha, kara tak cha, tara tak cha, tara tak cha, tara tak cha, nara tak na, para tak cha, para tak cha, para tak cha, mara tak ma, sara tak cha, hara tak cha. Sini, chusun. Kashi kashi ki misa tiga no na, na ba, ma. Tengi ni majangba tengi yor, kiwa tse tse tengi xa tunga. Teso yin jina, nara tang naa da, mara tang maa sa te. Jinti chiri na, tengi ki yege ta hajangi tang, goshi chung chung, hajangi nyung nyung. Tengi tisla, tengi rata jen, tengi chukji a yana jisum. Tengi lata jen te la, tengi kala tak la, gala tak la, bala tak la, sala tak la, rala tak la, sala tak la, sa ni, chendo yege zhuyo ba re. Tengi tila ngolo za lo tengi xere la soba ka jige yang, niga nolang rala tak la, sala tak la, rasa sate yang gochel ni zo ni la de mi ni zo ba ten de yang yo sare de wen ja ta yong da la a de ni a la ta ji yi ge zhu shi ta wa ta ji de la ani a de ni ka wa zhe ka wa zhe ka ka ga nya da cha ya sa ra la xia ha zhe ni de ni a yi ge zhong ni o de so la jing ga zo wa ta ji yi ge zhong ni wo ya de ni yi ge zhi ba de la ani 이게 니지 깨다 이게 선지 깨나서 봤던 데겠다 아 즉비 이게 때라양 아 아니 아 어림을 하다는 거서 몸보지 용거리 아 다 대소된 가서 다 희차시니 심기와시 다 대소지 고아된 게도 선바이나 아 아니 지지다 선지박 자 코랑 놈 만들어 되잖아 아니 내리 몸보지 토라 아니 가서 희차가 이게 먹이바 라휴 고로 왔다 된 데게 처리네 제발 여대 바리스 다 드린 디세 공왕기 아 가스베비 희자만데 되는 참조지 에 샤지거든이 좋아한다고 강이 세바이나 아 드니 찌 베지 얘기라 드니 나로 그 짜위체네 얘나 리슨 요바데 간서레스 나로 그 짜위체네 얘나 있어 요바데 간서레스 어 데시 드니 닝바지 처리에서 딜어 아 드니 소진지 얘기 히바데 그 나나 아 측지 얘기에 대해 소기 얘기는 약이 비전생 처리에스 측지 얘기에 대해 소지 얘기는 약이 비전생 처리에스 나 데지 드니 진지 이게 희바데 간지지는 이제 언제까지 진 희바데 간지지는 이제 진지 이게 희바데 그런 가 가는 이제 우스 전에 좋아지 처리세 딜 전에 소 진지 이게 이나 아 이게 니만 이비 에체스 소단 진지 이게 이나 이게 니비 에체스 소 진지 이게 이나 이게 니비 에체스 어 대처리세 딜 아 안에 좋아지 전에 좋아 대소지 거니 아니 상기지 에 안에 당선에 야 보여서리 아 뒤인들 다 드린 뒤세 공항기 드니 체직 참전은 난 주도진이 참아다히 되래
1: 린진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야 다파나 동와 타기 보카야 포고푸푸츠 인도카야 니뉴그로게 야사달라야 발레미샤르 힙슈우야 나팅타틀라티비츠투야 무제그마토 다예보시야 아다테 쇼샬레 말로보나야 포고포멘비 달라다쇼야 야츠치뇽타 파예보페야 샤

야양이 타오벌레 길리마네 동나 포보 두타 세르보 카다르본 잔탄 크네모 따세보 유타 시르마 아다보니 말런로타 향제보레 예시르마 지라보 텐예 녹에마 샬라보 무그 종에마 기라보 퉁카트지마 로라보 레바 톱지마 게라보 암바르쿠기마 나바보 야치 돈도리 리텐다보 시비리마네 고타마바 아무 까짜리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잡이는 남도 밥은 거 키네 우치 파도 먹고 키네 우자 기시 만나 맞아 나 파도 마 동조사 마 내가 바 마 동조사 마 추소데 콜라 시간을 미지 한디 사르리 문고 빵기 총머리 트위터를 나나 고비 의기 라키 히비게 툴라 주샤나 추트 잘 버서 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 나토 에바차기 잔데

우야 샤처맹 마잡시 자보리야 니녀그롱기 자사보나야 리토탄젠비 포르구즈나야 다다샤바보랭기 라라다쇼야 다다쇼샤네네메즈테야 나하자시마소 시송리야 아톰

0: 오, 나 목비 지니 초 릭셰 마더 생기디 프로기 부도 저래도 와.
1: 네. 아마 디니 진주 레도 아무도.
0: 어디게라?
1: 아,
0: 니에 대비나.
1: 응.
0: 아마 디니 진주 말이 진실이.
1: 아, 그랬어.
0: 아마 디니 기 거도기 종다 천에 소수 주고 랑게 펴 주고.
1: 어디야 잡아 쉬고 송송아. 야, 아마 디니 다 대사게 파마 가세.
0: 어.
1: 보고 뱃대 전부 태 잡겨지. 가바 짱짱 때 쇼니도 저래. 아마 디니 야야야.
0: 엉원네 탈라라네. 나가 저 표지 망치 슈준도 도 지네 캡터 전부 다 니네야 균이 서버 샤다래도 와.
1: 대단 이거 좀. 다시는 한 체랑게.
0: 어.
1: 심지 다탄배 나로라. 믹스에 찍게 여버디 신게 여베.
0: 야, 믹스에 가려 여러벨.
1: 어다 그냥 뉴스 제소 되죠 얻다.
0: 어.
1: 치와 자라 곰세치, 일본 자라 로덴치, 고와 자라 고치치, 와모 자라 와나치 쳬버레.
0: 이게
1: 더도데.
0: 어.
1: 포커 자라 도자식 쓰면 돼.
0: 에이. 다치다. 나.
1: 쳬라라.
0: 어.
1: 포커 자라 느리치.
0: 다 잘했어.
1: 맞아, 굳다시 굳다시. 네. 내 심주 가자 쳬면 돼.
0: 어, 다 쳬라게 오늘 심주 야구 나샤.
1: 어.
0: 但现在嘞，咱的客人给送不提那里啊，新造的草单之外，要不其他方面的话。
1: 啊嘞，但是你过来客人给请过呗。
0: 好吃，俺新造忙做不过几个，听这些嘛先不看了呗。
1: 那大些是的，
0: 嗯，
1: 俺客人来介绍
0: 的。那是真的。
1: 对，俺做新把困难做，新改革了啥大个都不用来嘞，从头提改了啥啦啥就这，那个都退班嘛的呗。
0: 你客人也肯定修。
1: 嗯。
0: 既然说不用干了，下药了呗？
1: 我这下药个什么代呢？
0: 我这下他个那么远来嘞，很多客人下洗不去都得用这个嘞。
1: 对下对对对呢？对，你说不去拍也吃多了吧？
0: 他热吧呢？前阵呀，俺做忙着给徐军呀。
1: 嗯。
0: 三十三呢，十九片，下下三呢，六九片，吃不嘞？
1: 哎，这怎么洗不送到的呀？
0: 很多店俺做新开啥的一瓶呢？
1: 嗯。
0: 啥七十斤的，开十斤是也要的。
1: 啊嘞。
0: 啥的七十斤一枚呢？开十几股。
1: 嗯。
0: 啥的开啥音频？那第一个连七十就不过的。
1: 哎，这么个音，这那个写的多，念不得个的，写得不出个多少米。
0: 他得不没品呢？那你见多长了？给看不得讲。
1: 对对对，他看得讲，他们都没推荐得劲的呀。
0: 用啊用啊用啊，你看他们也肯修。
1: 嗯，
0: 俺这绿了呀，也我七米呢，看着看着要了呗。
1: 啊嘞，绿了也算那考虑的那绿要了呀。对，他等下苦力长着，突然钱不起十多啊。
0: 嗯，
1: 考虑空中梦就越来越买大。
0: 哎，考虑也同样呢，
1: 也同样嘛，米酒当过来。
0: 啊，对对对对对，
1: 可真是可真。
0: 没事的，你是呀个女的，性格家呀个女有是个。
1: 对呀，我们大肯定的。
0: 那底下吃下面那俺说，能绿当七绿，丁绿、泽绿、阳，那草绿当橙绿，那说吧，也我忙不起来的。
1: 草绿、橙绿是干啥个了呀？
0: 那底草绿是呀的，做俺说大部分当热路的绿的呀，草绿有是个。
1: 嗯。
0: 那橙绿是边呢做白酒的绿的是个的。
1: 啊，来没？
0: 但俺做新开啥七十间的，可超外人心双涨，第一讲呀，成绿结果。
1: 嗯，
0: 开十间的，超外人心双涨，第一讲呀，策略的结果。
1: 哎姐，他妈所有都个喂，
0: 我这有我，
1: 俺看得超外人家都样。
0: 哈，有我做，很多年跟俺搁的修。
1: 嗯，
0: 俺做大部分当股票新建铁做。
1: 嗯，
0: 也冷的，冷淡的呀，开就开掉了呗。
1: 冷淡啥嘛的呗？
0: 嗯，
1: 你舍不得个年纪的也冷。金巴达说的句，俺阿拉这个啥，那个啥说的句。
0: 马
1: 的
0: 马
1: 的
0: 马的马的，
1: 好呢。
0: 你也是呀的，
1: 嗯，
0: 忙着给开军呀，
1: 嗯，
0: 也说艰难，蛮难浪，蛮说艰难，都难浪，我是呀的。
1: 这看的是个啥呢？
0: 对，叫他捧过一把恰恰。
1: 对，俺捧过一把恰恰，他捧过一把恰恰的。
0: 马
1: 的
0: 马
1: 的，
0: 他叫他升阶一把恰
1: 恰。哦，升阶不恰恰，马马年了吧？
0: 哦，那俺做也说艰难，谁比呢？
1: 嗯。
0: 啊，你大部分来说被省钱贴住，也冷对，没那冷姐姐，我俩干不住就冷个的。对，没说钱别下钱那热路当铺住来说被省钱贴住，
1: 嗯，
0: 啊你对那冷姐姐，我俩拉不住就冷我的。到达来对不对？
1: 啊，阿里姑娘的对子。
0: 哦，看清楚。
1: 俺朋友那边做做了，可把脚子。
0: 嗯。
1: 过来省钱这个马子呢，养鸭子冷子，你弄起把脚子过去的时候，哎呀，我是硬的呀。
0: 今天哪壶买的？
1: 我呢？
0: 俺们今晚去那个克里尼姆西当的听歌的。
1: 啊嘞，老实老实老实老实。
0: 等多点，俺就说下过年家当里呀，呀，开始洗不了的。
1: 不是，过年家当里俺还会打。
0: 大声起来！
1: 听俺做忙着学句来的话嘞。
0: 我嘞，
1: 七碗半个我赌你，你们吃给我赌你，不许钱给我赌你，光把债也我赌你，民主大会我赌你，给不平白我赌你。天然木材拿了年钱不？
0: 对对对，那木材拿了肯定是赢不了的。
1: 对没？天然工大大把钱去借，拿了老多汽车借，而且我买这单，大把木材拿心修多。
0: 哎，那俺木材拿年点不？天然给肯定是看中的。
1: 俺学给木材拿了，你现在也能对着吧？天然统统心修多。
0: 他其实俺那你过年家是吃的多。
1: 我偷着不来，偷着来。 我那人，俺做满桌都苦酒端了，天津三百个血军的这，还怎个忙不多啊？
0: 对对对对对，都都别吃下面呐，光买参军款呐，光盘顿，小白参军款呐，特个人做。
1: 先拿菜米个，让给马仔别吃，先。

0: dong paayar talo ne zaga sati zekin yana zhongxin chanke masyangawa zedangke tangji zuwar zede. Ngaman shigar ne jinzin taje de zeba dong zhongxin taje dongwe taro je jeye sunze zene. Macha yukil marika ka mung tsu tsu ladong zede dechi dienbe tsuwa dezele ngembra zeya bari. Tsongan xinxin domi laji xinju tsube tsu tsu yamba ma chenji. Tātien pāyacā lāyate, pēcā rinne jitsara tūchintu, pēcā mōmōtōng, jāyōng sācū kāne pēpē yukur wācū, jīnlāng tā mbaja zāngwa hācōng gābō zāngxī zāngbārī. Tōtān cēyilatā, nienjē dīngbē dōmī lāyē dōgara kōngta tōmātōng, rāchā tōng cācēwa mētū sū, cēntā jēbī jīngu nzhēndiān. Zēdō nāmbara tāwē gātī kēpā jīlē, māchā yukilacā chētō pāpī yusō kāngxī tōng rīchīn zēpā sēnyāng tēpō ngēmbara cēyabārī. 村岸行街,乐格拉祖别出电巴祖。中央行街,前者没见过度,如某蒙着瓦蒙博教育比,我做出电这个大部贼的,日末做前者没如末得到社会通道巴结巴延续上巴里。北美家战斗团为野马公营海义,日末瓦祖农民家来一头巴东,前者没怎样通道巴。马家举克了某某迭起电比,策划结言也巴结。 ཉན་པར་ཅེ་ཡེ་ཅི་སམ་པ་རེ་ཐ་ཐིན་ཞིན་ཅིན་གནས་ཐུ་དེན་ཅེ་པ་དེན་ན་ཚོ་བེ་སཆ་ཉི་བར་གྱི་ཅེ་བ་སོ་དུ་དུང་ཅི་ཡན་ལ་མ་རེ་ཁ་ཁ་མོ་མོ་རོ་བོང་དུ་བེ་རེ་ཉན་དེན་ཅེ་ཅི་བེ་སེ་ཉ་དེན་བེ་ལ་ལིན་ངུ་ཤ་ཅོ་ཡན་ཐུ་དེན་ཡོང་སར་གས་ར་ཟུ་ཅི་མེ་པ་དེ་ཨོ་དུ་ནེ་ཟེ་མོ་བ་དིན་ཅུ་ཐེན་པོ་ཡ་པ་ར་སེན་ཅེ་ 로요 도가라데 통화 팀 동보 연시 선발이 지모와 윈친 챈지 가티 중개 옆어 젠도 나롱가 파일 마치 주클레네 예 제서 초티안 덴라 몬자 제제레와 예치 선발이 제서라 지초 따동바 소나타 제지 리젠 포장가 정초 고모 라사라 초티안 제제동 사자 니자 르네 레디앙바 로중 히리 제제라 레와 예치 선발이
1: 샤라 산존도 디 가지 쇼기 벼제 장아무소 참철장기 지위 벼제 최대 통야 최대 진다 빌릭 진도 파제 동치 다로 라산가 군히 최대 세금 딘자 던저 위 산이제 최기 순류니 르 혼차 공유 대경긴 치랑로당 자토기 희기를 대부주 라산가 군 다로 최 최대 튼제 가 이자 쪼글라 희희 기바당 희희 희비 뒤 나니게 뒤통발이 야채니효 용처 동료바지 혜다집이 체제니 망초에 칸조로 배용 코지에 닌장바라 난중게 송혜치 닌자 주주라등시니 로뉴지 신토 사바도여 대에노 라사공간난당기 닌장바라 난중게 송혜치 탱자당 고주시니 야성정기 망초 주주유지 근코 공주티 배용 코농 누바 치효 동료바지 혜제지니 용당위 무자 용도의 강당 让雄雄三年 我咋多当局 也给我咋打动细节局 被用打动局机节推摸 帮打我 中国所定建筑节 中国心理文化的娘多 请啊别了没别 跟随我节 跟着了团结托马的 年轻人真不是喜欢这 团结的 让雄雄美 强烈切切当 擦空经济四局节浪下了当不了顿月比 사투망초추에 천조개 초하여부해 예토주로 연송 콘돈시여바지 예대 예제중치지랑 흉종 사희에 천유루친당 양자토 희종종도 사희에 뉴치니엔카 뉴스진앙 용시여바지 다리진앙 용농 초카 로버토 지바당 야카 효년카 치위에 유남 자조시바당 야카 효화당 초슌툰바 년카 뉴스소진지유 리른용주
0: 有的给萝卜都吞别塞给女切卡地就被女把切入清不麻烈烈野芒图节女工给塞进对西江谁多清不知听得张镇根科罗瓦列庆东阿西罗有些清洁跟老爸接人宁良把邱琼东明朗西扎波制作瓦廖文居接人先看那把座听得别穷三姐娘的列庆秀杂了大连接电摩
2: Deringa Doni. Kasang Kimbe Chantina, Dering Shungwe Sanjuri.
3: Mangjito Kurkesanam, Dodi Tesun, Dodi Hyo.

야 다파나 똥와 타기 보카야 포고푸푸츠 인도카야 니뉴그로게 야사달라야 발레미샤르 힙슈우야 나팅타틀라티비츠투야 무게그마토 다예보시야 아다테 효샬레 말로보나야 포고포멘비 달라다효야 야츠치뇽타 파예보페야 샤

야 거래로 천세 나가고 포동조주 산된 주보사고 마시나 연유탄보니 말릉이스 나가고 포보지 동즘사리 저 닮아보라 아소시사리

저러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잡이는 남도 밥은 거 키네 우치 파도 먹고 키네 우자 기시 만나 마자 나 파도 마 동조사 마 내자 바 마 동조사 마 추소데 거라 시간들이 미지 하디 사르리 문고 포기 처벌이 트르르 나나 고비 의기 라키 희기비게 둘라 두샤나 추트 갈보 설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 마토 에바타기 잔데 줄라 고비

Jachevi Sengenamba, Nanu Pejun Lunchen Ninchen Likon, Kangi Lunchenje, Sunda Chiti Lensink, Gengel was animay, Tumakangazan. Tene Lonsen Komaganola, Tanganzok, Hijiganante, Sta Yigetan Javi Shihiganola, Tene Yigig Yawa Koniki Pare. Ani Fondi Komaganola, Nanso Sangik Dra, Kajiki Pare, Tindil, Totambur, Dra Tesu Korni, Mando Diji. Sahi 아니 나로그 쓰지 아니 인준비 같은데 그 이게 지금 봐야자 아니 되라 양색이요. 아 디미디스로 고사제라 마저나 아니 고장자 마페아 그 정도. 아 코로나 라도 그 돈이 아니 니다 시비게 좋아라서 버티서 서비 고니다 나로서 버티더니 이운이 매봐. 왜냐 코로나 사제다 저와야나 사제라 여나 아니 고 나로 되라더니 아니 사제가 잔한테 아니 나바 나서지고 겨드여 봐. 체벌라 되니 아니 사직 얘기도 같이 있나야 아니 양지 체벌라 되니 아니 그 다이난저 뭔가 나로 체바 뭔가 된도 다 대소대 체르잖아 아니 양지 샤와레스 다음에 이제 사직 세미디스 아니 따다고 대다 뭔가 사직 얘기 대소 인지나 양라 그 뒤 먹이 봐 란자 배우고니 아니 다이 나로도 사보지 용도 여봐 되니 니바도 체리스 이르다 나도 민근을 어추 히비거든이 아 민대다 바는 쳔바이나 어추 히바 민대게 차힝아마 아현지 어 히바데 아 양 예게 나니 아니 양 님바데 에리스 아 드니 나도 양 님바데 고 메피카 아 아니 차라데비 다이 나로 차라데비 데르기 양지라데 에리스 바이나 어추 히비 어데 아 드니 양 님바 어데 마레스 원 아현지 어 히바데 어추 히비 어데 간데지레세디라 자위 차니고 양다 사지 아니가 뇌비가 고다지레스 어때인데서 어쭈히바 어때 아더니 양근어 양이바데 마레스 근데 양세 닌디바 데르게 자차디레스 스마데 체리세디라 다 라레 베라 인가 메노마데 저와타 아니 인가 메노마가 자진근어라 야 알라니비가 자진세야 다 디고르라 아니 베지 기반난 제든 베지 망보진세요 바리 데인데 간솔로비 토뮤 그 아더니 이펜 인가 근어나 히리스라 간다 강와상 라서 바더니 쇼로가 집 대야 아 아니 니가 그러나 자쟁은 너는 야 알랑이 비 자쟁 세는 가서 그 얘기로 와 대인들다 가데테 야 알랑이 비 자쟁 아니 라데 베라야 아 되니 야 아 세니 되니 그양아지 여바 아레스 바다들 간데 사히 기그레스

0: 인데 베지 얘기는 전에 아니 소다박 이게 인색
1: 다다 치치 심바데나 칸기 손다 로치린 치지 향라 몬티 안주린 치신저 가스히어
0: 되는 님바도 체르잖아 다 깨지 얘기해 생기 Kienji yige se kienji ba ta ndi kasa la ta zhou Roba aya na zhou xe ba Tendreji kwa li na ligindu Tendre kienji yige te la Ani wuchu ta xe se li Nama niyo ba li Wuchu ta xe Tendre di se la Gongke yang ta Parsik ni gano la cik te yang Zayu chan ko rumo za re ma to Te yige ngu ma re Te yige takba wa za re Kienji yige gano la wuchu ta xe se ya te yang Ani Zayu chan ko rang la dhavang to ni jue de me ba re Ne de me ba re Tindu ko zuri zani. Tindu le ni kasu uche da hite ya yige ngui mare. Yige ngui mare. Yige ngui mare de yina yang uche da hike yige ke jeja ke ten lepar ten bala ko gen yang troshi bigi niba da den bar. Jeji ten ten bala ko troshi bigi niba da den bar. Jinsi de la teni trogi yige ya yana kienji yige ese bar. Ta tiga nula tambo uche ji yige tabirin su. Zayu chani ngansu Peji yige ge nolo uche se yate, nyenji de ta, nyenji de jagar ge, teni omji yizu te rengi rengi rengi te, eni njer ni, te penji shunga te la teni, eni tingsan ge nganzu, ji lambu che ge, teni ge, naja tabu ge teni, tele, naja tabu teni, nyi yo, ji yo pa, te char he ten pa, yana nyi yo pa, sen yo pa teni, nganzu, nama mambu duwa, oda deso la chile se dire nganzu, uche se hyun, uche se hyun, uche, teni uche te ge mila ya, 아니 인고 어쨌든 파지다 이게 지금 고는 저기 이제들아 인고 이게 인고 근데 당쪽 아니 베르가 선생님 그걸 민 나나라야 인고다 당쪽다 베르가스 근데 남아선다고 진도 원하다 어쨌든 중국의 리제 오늘 전진자와 인바 얘나 되게 최내라 버치리세리 아니 고 트라히바다 파선소 발라서 버 된지 그다 된지 그고 전에 치버지야 아니 고 여발 된지 그 전에 치버지야 여발 근데 대답하고 어쨌든라 우치다 징고진다 우치 닝고진다 우치 숭고진 아다 고니게바나 요람부치 나야다부테 지기요바 예나 니요바 진다 선요바 진다 우치 때라야 니 리카유요바 원나 우치 때기 니바다 간에다지리 세바이나 땅에치리 이제나 간소 페샤 나리 리반요와 디네 리반 나리 마테소 지 페샤 지 능이다 장이 원 던제기 치버테 아니 간소 우치 데니코 인고 당쪽 베르가 야나 우쳇대게 니바 옌강이 그러잖아 아니 강이 으좀바 야나 고쩜비고 니 지 쳇버대야 아니 우치지 줄이대게 돈 챙겨요 이게 지금 고 아 강이 좀바 야나 고쩜비고 니지 쳇버대야 우치 돈 뭐로 챙겨요 레스 딘딜 고쳐지는 지자 된된비고 조시비고 니바 내미 진짜지 고라 진지 얘기해서 그 진지 얘기스 되는 니바 진지 이게 니바도 쳇으잖아 히레 xiexia de zai chani jixia de ji dian ri ji bi dian ri ngin chi ji dan yin ba gong no xia dan jia ji zha de pa zi ani ngi song yan zha de rimis bi xie dong a de ma bo yo dan deng a zu ji ji ji ma ji de ni a long de ga se ng a zu de go sa bo xin hi ji di yin de ta xiexia de gang de ji bi ge zhan ji wa di de ji ji ji min ci ge ta jie ba yo men na min da ci la su ba chang qie ba wa de xi la de ni ni ku chang de jie ge 헤라딘이 참는 얘기요. 띠는 타주반 천주비고 신이데 헤라뎀바. 띠인들다 히데라야 아니 고 당지 찬이게 바이나 아니 히데라 지히 히니히 히슴히 아니 유히세니 당기 찬이 히데라 된데가 나나요 바리. 아니 고 히지 옆당이나 고 조다기 찬이 아니 퍼브야나 퍼바기 유진데서나 퍼히 아니 그 들추와다 버든지 히데서나 저히 노브룸 보체 라서 뿡바다 버기 니 히데솔라 런체 뿡히 네 대마이 바간 간소 떼치 세니 아 가기 때라 떼치 세교 떼마 그 떼치 데소소 마지 아니 이게 그 지금 주르만 하다가 아니 니자 고고 니자 틀레 니자 다 버기 때라 떼치 야나 떼치 세교 아 디미디솔라 헤나야 텐제 그 리다 나바 요바레 디미디타 헤 라서 반 데소 조 고르지 나데테 아니 지왕 근주르만 하여리 디가슬라 간소드니 시차신이 헤지 단 디가슬라 간소 조치야데 시체가 뭐 저기 좋아 가지고 이시 와야 드네 이게는 저 위치 시키고 놀아 다 이게는 야 야시오나 파마 부착이 이게 있으니 된 적이야 이게 요리 파이 얘기나 마이 얘기다 부착이 이게 있으니 但是

0: 워크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행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네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배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나 조선 문화 쇼테 레디 최자징아나 남아 만두지니 성아쇼
1: 최누가시 야 최소샤즈 이마도 최케타르
2: 진인도 나 진짜시 용지
1: 대고마 자베 나토 또 차지 아빈다 매티야 다 데모히라 로드 관계 초지도 토네 나 최 소샤쇼 아 데네 키즈고네 최종조 뉴데지요
0: 아조 게게 러닝아 따똥시 좀 마도 난 헌데 셔 차사요 나 아베다 데리바도 수투조데 아조
2: 파송포 아고 조 나선 총투 산조 조
1: 보시라 去阿公看了年呢，妈耶，大大去阿家嘛年呐，东北年了，俺做一个就各种的三个，得啥啥的炸的，个人不了去阿公牛山着，去阿去拍小奶从阳不铺水也着，年上呢，去阿公牛呢，你们来下河来点着急的上头，
2: 大大三呐，对了对了嘛的，
0: 都没得这嘞，德国俺有那从头看的，这看来着呢，该上口鸡蛮些个，你可带的可以立茶都养着，
1: 是，
2: 各种三个呢。你了，你把他想跟做的三呢？那是啥不写个嘞？
1: 大都那准备去把接了的，刚从开加巴了呢，某种给大把家就动，大家家超门不咱们动车完嘛才，跟我养老去家用，没把动车了的，去盖的那用，去进车了嘛的呀？
2: 阿公，就铺馒头，大的拉上俺用呢，刚从东边都顶开个鞋子，伊那用，去加巴了呢，俺最清楚了，那把水就闷着的，俺做某种了，那把先给没进去用。
1: 刚从门呢，等你出去嘞，去活动。
2: 你大大用还没够的。你阿家没事干，你用哪？那做忙不起，天天啥不起的嘞？
1: 我呀，去看了你，那最上山呢，没在干，可三单元呢，那最干那牛跟那用，你们谁个？
3: 三老，前天大大喊起出门俺高兴，俺去了这，去阿家做大金那行的。
2: 罢了，去俺阿家做那里这呢，去接高兴的。
3: 俺你妈年纪大了，穷着呢，黑人也别没去手机家事，俺去阿家里妈你的，可算黑妈的。
2: 绝对，你得给阿家的。
3: 你念着的，妈给工作当着操死的，可你得给人。
2: 罢了，就俺了去，可咋咋干那一天？
3: 就着去工厂那一天，着，俺老弟去。
2: 呀，着。
3: 弄到哪里？
2: 着。

0: 무슬로 준주아 저 서거색의 가사 잔소리에 맞도 나 장근서 더머 하니소 다주
1: 가데나 휴지래 이제 나 샘보 대통령 맥히
2: 도전초 다호
3: 你妈了，我给俺接到没事了，点这河南，娘这大伯等追着也不去洗澡，过到大门呐，等到爹妈去。
4: 我呀，年轻都我妈一。公公你妈了，
3: 罢了，这里的。
4: 没事了，脚背，热检查的。
3: 爹妈去，啥不去的？没事了，赶紧入家的。
4: 那是心情着呢。
1: 就把白马拉大通，加把生活。

0: 아시 여보지. 궁은이 말라. 네 발한도 나티요.
1: 궁은이 말로.
0: 발라. 제 시중전에 네네 무책게 쇼뉴다.
1: 네 된다 네 보고 더 제 말이. 리땡에 샤비 메데. 세고가 그땐 비 빠노게 메텐라다. 데디 코네 주보나게. 하랑 오히체.
2: 발라. 치메데도 갸차해즈 인.
1: 코네 기저체네. 카운. 띠네 도모도도.
3: 俺就看看你们没过，对呢。俺看木村给三千万银没掏没去的。哎，哥哥了，俺说呢，等俺家银没，俺就再去写个嘞。可是俺家老奶奶呢，怕钱拿出门不去，啥不去掏去嘞。哥哥了，你这是俺做考个的女生着，
0: 没事了。
4: 去家家人选呐，没事了嘛子，搞的，搞大路你进去的，呀，大叔，早早去。
5: 阿凡了，俺母亲给从工到当前那种，等啥送了，当面搞么当着家干的皮，
4: 带领俺接上去，我家必须到那给咱周松山马上啊。
5: 呀，行政的作业呢，今晚没给今年俺不要了。
4: 兄弟，三年嘛嘞。三了，大大，你去查不是不行。
6: 俺是警察不？
4: 俺去检查的上边，牧场的三千万的黑门的，所以可以刚查几日人了。俺去个厂了几天的。
6: 可大大干哪一天？
4: 哦，
6: 你
4: 可让黑门都上了现场。
6: 去用过养车用的机器。
4: 这是业绩还过送呢？哦，
6: 去那装个多。
4: 啊，专门的，每个大早嘛都，黑了当七八进门的，散了，可你们看黑了嘛都都啥嘛的呀？等着人呐，给俺做了片接头了嘛的，电话端呢，可俺就把黑就好，没了上那干的。
6: 哎，明年就散了，可些天气打中去了一个情况呀，就对。

0: 아제제제
1: 내랑게 첩제제 파나 다가래.
0: 와.
1: 뒤쪽 거사 파고 좀.
0: 어.
1: 우찌게 가르숭 내래 그 카책제다 고쳐 제바마도 지게 랑나시 우찌를 카쪽이냐 거도.
0: 야 우찌 카시기 깨지
1: 우찌게 숭바 창마 지바래.
0: 레세.
1: 다 두째시 거사 파고 좀.
0: 다리나.
1: 네. 그 내가 낙산 난다다 후다 받아 치고 와라 봐. 더 두대랑. 콜롭종 대지 쳐오르다.
0: 롭종다 유메.
1: 아.
0: 안다 나 거사 마바나.
1: 응.
0: 네 드리네 제 내가 맞아 봐 깁샤 되게
1: 네 자 깁샤 제 더다 내 자기 고사디 마
0: 아 고사 매 봐
1: 내 자기 나자디 마
0: 자에 왕자 매 봐
1: 내 자 레고니 마
0: 비에 왕자 매
1: 해라 같이 다 레고 나라 미디 저 제 곧 나셔리 상하니
0: 이제 시다 우지 티저서 된절 팡 알지 마 제나 추 사장 지그리
1: 이제 저 미디 저 레고 나라 잠지 쳐거다 양디저 강조 뭐 시에제 나 고사 파일을 껴지겠다 다
0: 你说的点点人才叫得出书记也军统嘛的，我说明，俺让了大把事务都干，结果给拉在的连接抢劫车马队是，俺做那个去对崩北个了，跟着一把车过来，结果把扛下来能救呢，三百把他七百把过来什么都干，
1: 哎切，
0: 他这个细细的样，气操不行啊，
1: 一个熊，可是俺屋这个都是当不了呢，哈哈哈哈哈，
0: 他去对，俺你找不着不来着呢，
1: 咋不肯着是呗？
0: 俺固执的，俺联系不住嘛，晓得吧？俺进去买杯固执的，
1: 俺眼睛买杯联系不起来。俺裤子高于进去毛高是俺固执的，俺拉下高于哪个毛高是你联系不起来？俺前几买那面是俺固执的，俺裤子买那面是你联系不起来。既然说的俺毛高，联系不俺说的俺毛高，毛高是王家俺你来吧？哈哈哈哈哈哈！来来，徐哥，俺你别推着去，俺你抢着去。
0: 让给俺捡了嘛，姐夫去。让给俺谢谢嘛，当姐。
1: 让给俺对俺忙子当。
0: 让给俺那娘子给。让给俺抢这些。
1: 哦，是小哥，俺你岁数才看过马帅吧，姐姐。
0: 接上接得到，嘿嘿嘿，耶！哈哈哈哈哈哈！别堵住了，
1: 堵住了，可是。
0: 哎，慢点，注意啦。
1: 哦，
0: 那今天俺给干么长布长下送啊？
1: 嗯。
0: 그라 우지 차베 용초디 칸테 레스토게
1: 카르사다 나 우지 차바 마르다
0: 제나
1: 공렌다 망조게 나 이제 나제 굽자디 갈라 샤브레
0: 오레레레레레레레
1: 나 굽자디 갈라 데베 니마 탕고데네 제제 원에 삼르 나로라 긴지 쳔보 셰다 충라 따이나 시부지 시기 치라 쉬니 카요
0: 시야 카르나스메다
1: 다 대사 굽지 쳔무도 굽지 쳔 어 외주 메베 종고디 쇼베 니가 도치라
0: 알레 카치다 치라 소나 고고 송고르 봐
1: 고사고
0: 제나
1: 네 나 거의 고사디
0: 어
1: 고사여라 내가 매봐 고사여라 강에 매봐 고사여라 냥가 매봐 고사여라 겐지 매봐
0: 고사여라 중대 매봐
1: 중대 다 잡어래
0: 하 고사 텐데 서기 슈만 계제 제네레니 어 말해
1: 호지 고사 눈졸라 대샤베 합도르다야
0: 오 제베 주리
1: 어
0: 대샤 안주 레군이야 망편 남장기 우망고 슈부지레송아
1: 요래 요래 요래
0: 왜 어떻게 간제스 배전하니 봐
1: 어지 当我读做你忙做了偏多钱一个男人个女了吧？
0: 不是吧？
1: 这张这个的哎，忙做个钱都六十些个了，可把偏做到女个嘞。呀，
0: 卡
1: 人拿送给他，他读做女嘛嘞？嗯，八折嘞，八折了。哦，你说偏做吃过钱送啊？你们嗯，是八折，吃过爱过了跑送了？啊你们是就应得不是呢？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
0: 我们的钱呢？我这江苏莱阳土哈是没白收起。
1: 지 따라야가 빼래서 시험하고
0: 알았어.
1: 나래가라 그때 이미 학국이다. 네, 우지 내서

0: 제제 쪽에 랑 알세 메바 니주 라에라 셰 데니 디소 체르 메 구티 마레
1: 바와레 레라티
0: 따
1: 따슬란제 니마 칸주제 데겐기 레집 니에스로데 체시 룸베 레집 좀 마레
0: 원네세나 굽자 디에 갈라테제 제제 주 샤고 섬기 다 유네레 미카셰게 대사 제제 망가샤나 누주 망가 쇼기르 체장 내 부동 야 제조디 말뢰샤비
1: 당부 제비나 후르다 빼다 체고 섬주 타이 이내레 레가 치게 이내레 마치에 이내레 다와치게 라디 찍바 찍장레야 니에 삼발이야 레가 마제비나 캡사 체두 삼주
0: 오세베 타 대사 구디다 레제베 쳐라
1: 어
0: 꾸저 레동당 튕겨라 틈지 체라 레완 너무 디저 쳐디 잡아